나뉘어 나뉘어 어머 이때 후세냐 무지 어드가 이때 나 나른 거는 어뉘어 이자 오해로 먹고 무이대 히토 뉘어라 뉘어라 등어 말이야 후세냐 무지 에이 가을 무